같이 run one. 수고는 수고. 같이 run one.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이미 사와요, 야매. 같이 run one.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같이 하러. 이미 사와요, 야매. 로베티아 마키아네.

좀 내쉬고 있어. 배자 한 칸씩으로 배자 컷으로 히나나 와야 우사 미니에 미니에 히나나 와야 우사 안 와서 사이 와서 사이 헤이 아싸미 베시 아싸미 베시 와냐 마세